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다이니나 겉어 마 패체맨이나 패무 가세 원이 아끼네 보이네 자원기 강원와 자원기 강원와 아타고

0: 야
1: 호텔이야 디미나이야노 오와하네
0: 헤이 미스터 사워데 오하 원하드레 와데스와 세비비나 하우 소모비나 디아코소 세워구나 디아와냐 미니야 미카포사 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와 닥스와 워컴브리 브라마 와브라
2: 원은 오바스
0: When if I would have any power, you're not coming in the yard of the walk. You're not coming in the yard of the park.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to the black of the car from Atoya, Sapperman, Sapperman, Sapperman,
2: oh, honey, obey. Why, you.

저번, 저번, 양만 냥냥 꼬꼬, 소리와 희망아. 양마와 쌈바를 맞춰. 환희야! 어느 나라를 하자! 어미는 찾는 거야. 양내 바깥이야. 나 와이프 수어. 너 부마야, 수마! 며칠은 있는 거군요.

살살 살리죠. 만년 백장 화성 미리와 조합을 해야 돼. 쏘맨 에브라키스가 타산으로 이용해 인연을 했어. 미리야 바하오냐 돈자이 바다그르나 돈자이 나예 나포포가스예. 아 미리야 오파타 미리야 오파타 워디야 예네카세 바하오냐 돈자이 내 백장암이야 와피야피야 Yeah, that one of my songs. Wow, the top of Yanikase, what a person! Yanikase, wow, the top of that's enough! What could the thing ground for? I get you, I get you, on nous avons mal de voir les sorts. Mais ça, c'est la vie de Dieu. Pas vous. Venez, allez. Ma yang yanek. Ma yang man a poitri. L'enfant est comme un oustano. Ma yang fan est pas bon au sol. L'enfant a pas plein de bon. Et ça, c'est où nous. Ma la.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마마 왔으라니 우였으라니 아야 메사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 메사하자 우였으라니 아니면 메시 우였으라니 제세리야 마프 우였으라니 왔냐 왜냐니 바타테비파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무엇이 세우니 베리에 헤 우였으라니

0: 보통 야딩 나이에노 오와 한미에
1: 헤이 미스터 사워디 오하 원하드레 원하수와 세비비나 하우 소모비나 니아코소 세워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우코사 아파파라마 사프라 와스테 원하 와스 원하수와 원컴브리 부르노 와무라 원은 오베수요 웬이 파우디야 웬이 파워 웬이 파카우코니 니아미 니아코코
0: Obey.